정오 부분이 스컷 석콘 암스는 스컷 석졸 어방탄리 말미콘 왕마집 밭냐콤 이바휘두 여성콜 과타반두 빌리바손 졸졸 쓰여솔 하